가스인들이 얘기 뜻에 타요 보통 거라고 봐 소코 내가 걔한테 거라 인내 가서르타게 가게한테 거라 소코 인 가서르타게 거기랭 군에 미튼 탕기셰게 뜻사부 탕기셰게 뜻사베 저탄 지미튼인 소코 인 군에 하고 망한테 거이비게 뜻사부 인 카로네타 베투타브라니 지턴 내가 지금 릴렌 데타 아고 칠레레 시모이 코만팅 코 칠레렌 탕기 틴 베투타브라니 어그니얼레 로보니 키부루이 케 테르테르 시바이메 테니 군에 Ago magon tinta angishek asubitin ketage mpeke joton chikibayshinin petutap koron kot koit kayoin kitne agityoge ko ishil statu 75 angi gire yega gisir gile tank noton itil tige tita genka genge magon tin pik tisabu initon asubit koi tangi shechutan pa 25,000 agatul tangi shek tisab shimitinin soko inigun gipne ya ishil statu 75 agi til tige tita genka genge manachi inpe goinye inpe tutabrane agenke inkwenu tanotan pa pik tisab ya turku ibe tangi shechutan mitin in soko

나나 지 작은 어들이 하고 조직이 어들이 그 바비 강관에 저게 뭐지 비강관에 지든 어들은 더 들려 뜨겠 그 뭐지 비강관 그 드셔비 닥 25,000 그냥 실링스 이제 두 나라 가라 가사나 스타 274 아쉬 아게 들 뜨겠 봉게스 사나 예 세나 어들이 길래 도리스 내려 뛰는 바리 593 봉게스 사나 아야 아그나타네 그 구레네 알프레드 봉게사나 레티나 바리 788 소타게 마체 비가 인게 체게 비강관 비강관 폴레사나 비강관에 노 빅소모 빅소모 아야 마티노 비든 다바달레 빅소모 가이 시트라나 무네나게 빅소모게 폴레사나 빅소모 빅소모 다바달레 소 칠지타 스타 274 ash age til tega another mit number 3 number 3 git yoga star 274 ke mache big somog tok big somog tavadale big somog star 274 ash ticket kono tele mit number 3 star 274 ash til ticket not mit number 3 age nyor chige tok 25000 mit bonus changa bisenion por chinge go tori nyor chige star 274 ash age til tega number 3